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까자족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유목생활과 광활한 자연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자족의 음악은 강인한 생명력과 넓은 하늘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 속에서는 까자족의 삶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까자족 노래입니다. 어머니.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0: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이어서 넓은 대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몽골족의 음악은 자유롭고 웅장한 대자연의 균을 담고 있는데요. 호방하고 힘찬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몽골족의 삶과 문화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몽골족 노래입니다.

네, 계속해서 장종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장종 음악에는 종종 전통악기인 트라닌과 피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장 거원의 광활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종 노래입니다. 거원 속의 너와 나.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따뜻한 정서가 담긴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조선족 음악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네, 매화꽃 향기 고려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위글족의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위글족의 놀이와 춤은 그들의 다채로운 문화의 역사와 풍미를 가득 담고 있는데요. 당신은 나의 전부 준비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요즘 전국 각지 학교들이 속속 개학을 맞으면서 교정마다 다시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울려 퍼지는 책 읽는 소리, 운동

0: 장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에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설렘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배움으로 9월의 첫 페이지를 여는 오늘 모든 학생들이 조마다이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고 하루하루 알찬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 학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학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목판 시화의 고장 두 선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을 이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 보고에서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전일 주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부패 척결 투쟁의 성공적인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한 것이고 표본 동치를 견지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한 것으로서 당의 자기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민심과 관계되는 최대의 정치 투쟁인 부패 척결 투쟁을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또한 절대 물러서서도 안 되는 중대한 정치 투쟁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것은 당의 자기 혁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틀어져 중대한 정치적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 투쟁의 기본 방침이며 신시대 전면적인 종음치당의 중요한 방략이라고 강조했으며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촉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일적으로 연동시켜 전반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욕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억제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며 진습을 장교하는 원칙과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공유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원칙을 견제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습 효과를 충분히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과 국가 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울타리를 튼튼히 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이므로 리상신념 교양을 강화하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고 청렴 문화를 함양하면서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관념과 표본 동치의 리념으로 기강과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며 징계를 통한 진섭, 제도적 제야, 자각성 향상의 긴밀한 결부, 조를 연동으로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치세와 난세,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역사 주 기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중요한 논술은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도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기본 원칙, 전략적 중점, 방법과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인식론과 방법론이 일관됐으므로 부패 척결 투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연결시켜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삼자는 서로 구별되고 각자 치중점이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처벌과 진습에 치중점을 두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전류가 흐르는 과업선 앞에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제약과 감독에 치중점을 두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엄격한 감독관리 속에서 부패할 기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교육과 인도에 치중점을 두어 사상적 근원에서 부패할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 융합되고 상호 촉진하는 이 삼자는 서로 의존하고 밀접히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입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서 부패 대가를 명확히 알려주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부패 대가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함으로써 부패할 방법도 생각도 없게 하는 데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관건적인 조치로서 부패할 기회를 없애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부패할 틈조차 없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데서 유력한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로서 부패 동기를 없애며 당원 간부들이 마음속 깊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고양하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것에 승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섭의 강대한 효과성,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강제적인 제약적 제약,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상교양의 오실을 일취하여 삼자 간의 연관성, 협동성을 강화해야만이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이기를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고 당의 용단은 부패 척결 투쟁의 책임 체계를 보완하며 당의 용도를 규율 집행 및 법 집행, 부패 척결 및 악행 직별 등 재반 방면 그리고 감도, 규율 집행, 법 집행에서 이송 재판, 집행, 개조 등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관철시킴으로써 부패 척결 투쟁에서 당이 시종 주동권을 단단히 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무용관에 대한 경각성과 무관용의 강도를 유지하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반 분야의 부패 척결 투쟁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발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점차 적어져 없어지도록 하고 일부 새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확산되기 어렵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 탈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와 기재를 완비하며 정책 지정, 결책 절차, 심사 비준 감독 관리, 법 집행과 사법 등 관건적인 권력을 틀어주고 직책 권한을 엄격히 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서 당성 교육과 경성 교육을 목적식 인계 전개하고 청년 문화로 사람들의 심신을 자양하며 교칙 및 규례를 존수하는 것이 당원과 간부들의 사상적 및 정치적 자각성으로 다져지게 해야 합니다. 전 주기적 관리 리넘과 방식을 부패 척결 투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원천으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방위적 전 과정 모든 요소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재반 조치가 정치 지향면에서 서로 맞물리려고 실시 과정에 서로 촉진되며 사업 성과면에서 서로 보완되도록 추진해 가차없는 징벌, 권력 사용의 규범화, 교양 인도의 긴밀화 결부, 조율 연동으로 부단히 더욱 많은 제도적 성과와 보다 큰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람곡.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목판시화의 고장 조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고지는 중국 고대의 애국 장군 악비가 촛불을 올린 유구한 고수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소박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200여년 때의 전국시기 조선 부근의 선인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주해가 싸움에서 군공을 수차 세웠고 그로 인해 현지 사람들은 주해를 주손으로 불렀으며 동네 이름도 주손으로 거쳐 불렀습니다. 그 뒤 천여년 전에 당송시기에 이르러 조선은 수륙 교통의 요충지와 자파의 집산지로 부상했으며 명청시기에는 경덕진과 불산진, 한구진과 함께 전국 4대 명동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업도시와 유명한 전쟁터였던 조선에는 용과 련관되는 명소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촛불을 올린 악비를 기리기 위해 1478년에 세운 악비묘는 웅장한 규모로 탕음 무창 항주의 악비묘와 함께 전국 4대 악비묘로 인정됩니다. 악비묘는 산문과 조벼, 뜰에 무릎을 꿇은 다섯 간신의 동상, 정전의 악비 동상, 악비 수야의 네 장군 동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후원에는 악비 부부의 조각상이 있고 별채에는 악비 아들과 며느리의 조각상 그리고 다양한 피석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에는 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란에 대하면 하늘에 있는 신선이라면 거의 모두가 조선에서 자신의 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72개의 절을 가진 조선은 신선이 모인 동네라는 의미로 쥐선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이 명나라 때 신축하고 1737년 청나라 때 보수를 거친 이슬람 사원 정진사입니다. 산문과 남북별채, 대패전, 비류로 구성된 정진사는 짙은 민족적 특색을 자랑합니다. 산문의 양쪽에는 팔자 모양의 담장이 있고 푸른 유리 기와에 날아갈 듯한 지붕을 떠인 건물은 룡동의 극치를 이룹니다. 산문의 앞쪽과 뒤쪽에는 정교한 조각이 가득 찬 기둥들이 즐비합니다. 조각 속의 꽃과 새, 곤충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 기둥을 만집니다.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된 대배전은 웅장하고 숙연한 감을 자아냅니다. 황제가 하사한 액자가 걸려있는 높은 대패전을 거닐면 구려움의 회나무와 목각의 코란경, 선지서, 고대의 비서, 봉황정 등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조선의 세관은 무늬가 시원스럽고 사이사이에 가는 무늬가 아담하며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과장된 형상과 좌우가 대칭되는 포만된 구도, 화려한 색채, 장엄한 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천여년 전에 당나라 때에 기원해 명나라 때 최고를 이룬 조선의 목판시화는 오늘날까지 내외의 이름을 떨치고 또 전하는 데 하면은 조선에는 최고로 목판시화를 만드는 작업실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화 장소는 관제묘입니다. 문 앞에 웅장한 돌사자를 지나 관제묘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소요마 아저씨 료자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41살인 료자는 남영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길을 지난 12년 동안 몇 번이나 오갔는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지, 어느 구비가 가장 급한지는 모두 훤히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미용사가 찾아왔습니다. 차가 막 멈춰서자 10여 명 아이들이 산 비탈에서 우르르 내려옵니다. 수염 아저씨!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료자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의 차와 얼굴이 난 수염은 모두 알아봅니다. 수염 아저씨에게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 가위로 아이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라줍니다. 깊은 산속 말들은 여러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어 리발하려면 아이들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향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남은 노인들은 아이들의 먹고 입는 것을 챙겨줄 수 있지만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는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귀를 넘어 길게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료자는 그래서 저는 머리 깎기 전에 항상 먼저 칭찬해 줍니다. 와, 너는 틀림없이 마을에서 제일 멋진 아이구나.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지만,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면 아이는 한동안 정말 행복해하지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17살에 처음 가위를 잡았던 료자는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알고 있던 것은 하루 종일 머리를 자르면 몇십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날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이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04년 남영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20살이 넘은 젊은이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2010년 료자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소장으로 향했습니다. 료향 비용은 길을 가면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보러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료행길에서 가위를 꺼낸 것은 딱 한 번뿐이었고 그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료자가 자전거로 료행을 목적지까지 아직 수십 킬로미터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길가에 있던 한 장족 청년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료자는 미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잘라줄 수 있습니까? 머리를 다 자른 뒤 그 청년의 표정을 료자는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서 한 젊은이의 소원을 이루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료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가위를 가지고 가겠다고. 료자와 미용실 동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료로 리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단골 손님이 료자에게 복지원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 농촌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산속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지요. 2014년 료자는 처음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위와 간단한 생활용품만 가지고 갔습니다.
후에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져가는 물건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조금 사고 하다 보면은 한 번 다녀오는데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몇천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처음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흘에서 닷새가 되었고 이후에는 한 번 산속에 들어가면 열흘 가까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산 아래에서 물건을 광주리에 담아 몇 시간씩 동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겁게 메고 간 것은 130근이 넘었습니다. 쌀 두 포대가 있었는데 한 포대가 50근이었죠. 광주 안에는 책과 옷, 신발도 들어있었습니다. 100m를 가다가 한 번씩 쉬면서 거의 3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료자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정말 즐겁습니다. 2019년 산속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면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료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횟수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가 산속에 들어갈 때마다 미용실의 장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아내도 가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장사가 걱정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작은 가정이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속의 아이들도 료자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이기도 합니다. 오주 시골에서 태어난 료자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곳에 가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과자를 조금 사주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료자는 산속 아이들에게 새 옷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는 것 외에도 료자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산속에 들어갈 때 현상한 사진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 자신도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료자는 감탄하듯 말합니다. 제가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20살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가 쑥스러운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모두 저를 수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중 하나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지요. 12년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료자는 짧은 동영상 계정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산속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새 옷을 갈아입고 패션쇼를 하는 영상 하나가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매번 떠나기 전 아이들은 료자에게 묻습니다. 수염 아저씨, 다음에는 언제 오세요? 료자는 늘 대답합니다. 금방 올게.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올게. 하지만 때로는 한 번 헤어진 뒤 다시 만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다시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자. 모든 아이들 이리 와. 료자가 아이들에 함께 외쳤습니다. 카메라 속 배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예쁜 미소를 보여줘. 이빨 8개가 보이도록 웃어야 합니다. 셋, 둘, 하나, 예. 새롭게 단정해진 머리 모양과 마음껏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위 한자루 12년의 산길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 구련옥 김향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

0: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북 변경의 광활한 땅, 동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오가던 비단의 길의 중심지에 자리한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은 오룸치시에 위치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으로서 신강의 자연 환경과 역사 그리고 여러 민족의 문화 유산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입니다. 신강은 예로부터 중원과 서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던 비단의 길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박물관의 상설 정지는 선사시대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번영 그리고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신강이 걸어온 역사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상인들이 남긴 생물 유물과 각국에서 전해진 화폐와 장신구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전시는 사막 미이라 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유물은 약 3,800년 전 인물로 알려진 로란 미인 미이라입니다. 다른 분지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머리카락과 피부, 의복의 질감까지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미이라는 신강이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과 문화가 교체하던 지역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이라들은 비단의 길이 단순히 상품이 오가던 길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사상이 함께 이동하던 길이었다는 것을 사실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강 위글 자치구는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박물관은 위글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전통 의상과 악기, 생활 도구들을 전시하며 신강의 풍부한 민족 문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화려한 문양의 의복과 손수 제작된 악기들, 유목 생활의 지혜가 담긴 생활용품들은 과거의 유물이면서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과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단의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사막과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인민들의 숨결은 오늘도 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주문가를 사랑해요.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아민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도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젊은 날의 사랑보다 시간이 쌓인 이후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대표곡 그리움은 모아민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대중 가요사에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품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곡이 탄생하던 당시 작곡가는 울부짖는 그리움이 아니라 가슴 속에 오래 머무는 감정을 원했다고 효과합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일부러 단순하게 여백을 많이 남긴 채 만들어졌습니다. 모아민은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감정을 눌러 담았고 고음에서도 힘을 빼고 숨결에 가까운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움 이 노래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노래가 됐습니다. 련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부모를, 고향을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모두 이 노래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래 모아민 가수가 부른 노래 그리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모아민의 대표곡 울타리입니다. 노래 울타리는 드라마 울타리 노인과 개의 주제곡으로 모아민을 전국에 알려 유명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노래의 녹음 당시 제작진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상을 나는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모아민은 대본을 먼저 읽고 등장인물의 삶을 충분히 이해한 뒤 녹음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의 최종 녹음은 단 한 번의 녹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모아민은 노래가 끝난 뒤 이건 다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한 번의 감정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는 연기와 노래의 경계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체념과 희망 그리고 삶을 견디는 힘이 그대로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목소리 소유자 모아민은 류행을 쫓지 않았기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대를 떠나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래 노래 울타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내 이상으로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를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미였습니다.
1: 中央人民广播电台 민族广播.
2: ...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 新征程, 新伟业.
1: 听原著, 学原文, 悟原理, 治国方略.
3: 中华民族共同体概论, 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 民族语言节目中心.
4: 录制第八讲，供奉中国与中华民族内聚发展，辽宋夏金时期，对峙如宋辽夏金，都被称为桃花时。习近平，辽宋夏金时期，中华大地上政权并立。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몽골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전 키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 화합공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슈케크의 갈라시는 총명하고 상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차를 타고 화합공에 도착하자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브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사열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단이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의장대 조항으로 걸어가 키르기즈스탄으로 의장대원들에게 문안을 전하자 의장대원들은 전진, 전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키르기즈스탄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고 자파로브 대통령은 중국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0: 허브 대통령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량국 정상 부부는 화합궁 대청로 들어가 량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량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먼저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꾀륵기지 스탄 독립기념일과 관련해 명절의 조카를 전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공동 인도하에 중국 꾀륵기지 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전면적으로 결실을 맺어 양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어 광범한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기록기지 스탄도 현재 2030년 전까지 국가 발전 요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르기즈 스탄과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국정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 보다 실감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중국 기르기즈 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한층 더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권평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확고한 상호 지지는 중국 기르기즈 스탄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기르기즈 스탄이 국가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소화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기르기즈 스탄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문제에서 기르기즈 스탄과 더팀없이 확고히 상호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의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체결은 양국이 세대적 친선을 유지하고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습권평 주석은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은 양국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 계획을 잘 관찰하며 무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 거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발전 희망을 실어 교통 대동맥인 중국 기르기즈 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를 고품질로 건설하고 국경 현대화 개설을 추진하며 제도, 표준, 규칙 등 소프트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리용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징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친환경 광물 협력 문서를 잘 관찰하며 전 산업사슬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함께 일대일로 합동 실험실을 잘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국 협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과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양국 인적 관계를 한층 더 촉진하고 청년, 매체, 관광, 체육, 의료,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의 사회와 민심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습권평 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 쌍방은 지법 안전 협력을 확대하고 손잡고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며 마약 밀매와 국제 범죄 대응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지역 사무에서 기르기즈 스탄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의 기틀 안에서 기르기즈 스탄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실천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창립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잘 관찰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즈 스탄 35주년 독립일에 습금평 주석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 양국의 두터운 친선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보여줬고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이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관계에 더욱 광활한 전망을 펼쳐줄 것입니다.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은 린국으로 고대 비단이 기른 두 나라를 긴밀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르기즈 스탄 중국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는 황금 시기에 진입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이 기르기즈 스탄 발전의 모든 관건적인 시각마다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제15차 5기는 전환교육 행정을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습금평주석의 령도 아래 중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 성과에 경탄하고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 특기는 습금평주석의 사심 없이 일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지향을 따라 배울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르기즈 스탄과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고 기르기즈 스탄의 가장 친밀한 곳,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호의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더 깊은 설린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과 무역 투자, 상호 연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광산,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교육, 보건, 문화,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 하며 세 갈래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여 지역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를 신시대 강철 비단의 길과 기르기즈스탄 중국 우호 관계의 새로운 요대로 두게 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각국이 공동의 도전에 손잡고 대응하며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유엔 상해 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협력기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소유해 나갈 것입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즈 스탄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서 중국 서장 기룡이 산사태 재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위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습금평 주석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가 국내외 실종자 수색과 구조, 피해 주민의 이전과 대피, 부상자 치료, 2차 재해 예방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고 네팔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고품질 발전의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즈스탄 공화국의 공동선언과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즈스탄 공화국의 항구적인 설린 친선 협력조약에 공동 서명하고 양 측이 투자, 교통, 세관, 우호도시 등 분야의 쌍무 협력 문서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방문 기간 양 측은 과학기술, 교육, 인문, 언론 등 분야에 20여 건의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날 정심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 료사는 화합궁에서 습금평 주석과 평려원 료사를 위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고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금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성공적으로 국빈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고치를 하고 새로운 정시하에서 양국의 재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주관 부문은 지금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쌍방의 교류와 협력은 번창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인솔과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발전의 토대는 더 든든해지고 발걸음은 더 굳건해지며 전망은 더 빛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격변하고 국제 정세 속에 불확실 요소가 뚜렷하게 많아지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에 대한 각국 인민의 추구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상해 협력기구는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역내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기구의 발전 대계를 상의하고 기구의 안정적이고 장문한 발전에 조력하며 글로벌 관리 개혁을 인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역량을 장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요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직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평등과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견지하며 제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발전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이미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무역과 에너지, 공업, 교통,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 하고 양국 관계에서 새 성과를 부단히 이룩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상해 협력기구는 이미 중요한 국제 영향력을 갖추고 활약적이고 효율 높은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기구 내의 단결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솔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유엔, 브릭스 기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기재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담을 잘 조직하도록 지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또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수분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 예부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과 성격을 이루고 각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의 협력을 심함으로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황금 10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우즈베키스탄 친선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즈베키스탄 측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여 양국 협력의 큰 틀을 잘 다져야 합니다.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사막화 관리 등 협력을 확대하며 호의 상승을 견제해야 합니다. 양국의 지방 교류의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며 상호 문화센터 설립을 가속화하고 교육, 빈곤 감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민심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양측의 법 집행 안전 협력 기제를 잘 활용하여 세 갈래 세력을 함께 단속하고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함께 잘 이행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르지오 예브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도전에 자신 있게 대응해온 점을 뜨겁게 축하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깊은 우정을 지니고 있고 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장원한 안목과 탁월한 식견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양측의 각 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대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0: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 교통, 에너지, 광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교류를 촉진하며 함께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고 량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손잡고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적 공정과 창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합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몽골국 대통령 후릴 수후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몽골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서로 이웃해 살고 있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협력 상생하는 것이 줄곧 양국 관계의 조류이자 바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몽골과 함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더 많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중몽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중국과 몽골 관계 발전에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서로의 국가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을 존중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상호 연결, 에너지 광산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친환경 광물,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더 많은 호혜 협력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각자의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몽골이 중국 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측은 또한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후릴 수후 대통령은 몽골과 중국은 우호적인 邻국이라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웃으로서 친선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주변 국가들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중국 우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무역과 투자, 공업, 농업, 광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신강과 서장, 향항 관련 문제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함께 이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기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기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의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기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자파로브 여사와 함께 열정적이고 친절한 분위기의 환영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양국 원수의 부인들은 함께 기르기스스탄 전통문화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의상, 카펫 등 공예품들은 정교하고 색채가 풍부하여 기르기즈 민족의 오랜 수공예 전통과 독특한 생활 풍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 양국은 모두 전통 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문 교류를

0: 기간 관련 중요한 논술에 발췌 보냅니다. 글은 당이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엄격한 당 관리는 반드시 당 관리 의식을 증강하고 당 관리 책임을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과 전체 당원 간부들은 진정으로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짊어지며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전당이 함께 틀어주는 양호한 국면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글은 주체가 명확하고 요구가 뚜렷한 책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당 관리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간부를 잘 선발하고 활용하며 권력 운행에 대한 감독과 단속 강화, 민중 리익 수호 등을 둘러싸고 당위원회의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에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효를 감독, 엄격한 규를 집행, 정밀한 문책 등을 둘러싸고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잘 틀어주고 대우를 잘 이끌며 관철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위원회 서기에 제1 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책과 결부해 임무 분공을 잘하고 한 개 직무 두 가지 책임 요구에 따라 지도부 기타 성원의 당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엄격한 자율과 상호 감독, 상호 제안과 도움을 둘러싸고 당원 간부의 직무 특점과 업무 실제와 결부해 당원 간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문책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 주체가 확실하고 책임 요구가 확실하며 심사 문책이 확실한 것으로 당관리 책임을 실속 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글은 각급 당위원회는 주요 책임을 짊어지고 주업을 잘 틀어주며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 한편 모든 전선, 모든 분야, 모든 절차의 당 건설 업무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위원회 서기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서기로 되어야 하고 당 건설을 잘 틀어주는 것은 본직이고 당 건설을 틀어주지 않는 것은 실직이며 당 건설을 잘 틀어주지 못하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 건설의 책임을 한층 한층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엄격하게 자율하고 엄격히 맡은 책임을 짊어지며 관할한 바를 엄격히 관리하고 압력을 한층 한층 전달함으로써 엄한 분위기를 잘 마련하고 바른 기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8월 30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수기가 중앙정치회의에서 소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 작업에 대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 정치를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고 책임을 잘 관철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협동을 강화하며 합력을 응집해 긴급구조와 응급처리 등 각종 중점 임무를 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계획을 최적화하며 각종 구조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차 재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구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후 처리를 세심하게 잘 수행하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강화하며 위로금 구제 등 조치를 잘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사회적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비상관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고히 소해야 합니다. 회는 도시 지하 관망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지하 관망이 현대화 기반 시설 네트워크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계획적 사고로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된 계획을 중시하고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며 가스, 상수도, 배수, 하수, 난방 등 관망과 종합수송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적극적으로 혁신과 탐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운행을 실현

0: 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1: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4: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2: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4: 무엇일까요?
2: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을 위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제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시구는 당나라 시인 왕창병의 시시어를 보내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청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시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두터운 우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습근평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특히 이 두 구절의 시를 인용해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시종 견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운명 공동체를 주제로 습근평 주석이 좋아하는 전고를 해설하며 과학적이고 완전하고 풍부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사상체계를 한층 더 깊이 학습,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중공중앙 당학교 왕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는 외교 분야의 총체적 구도 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망을 적극 건설하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며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 감화력, 구성력은 현저히 격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 세 개면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라는 문제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론述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0: 和耕之美在于合一，人类文明多样性是世界的基本特征，也是人类进步的源泉。世界上有200多个国家和地区，2500多个民族，多种宗教，不同的历史和国情，不同的民族和习俗，孕育了不同文明，使世界更加丰富多彩。
1: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은 2017년 1월 18일 습근평 주석이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란 제목의 기조 연설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국물이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문의 출처, 내포한 깊은 도리를 본기 프로그램의 보전 해설인 중남대학 양무 교수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진수의 삼국지 하호 현전에 등장합니다. 삼국시기 위나라의 대신인 하호현은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입니다. 사마이와 국정을 논의할 때 하호현은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서 나오니 단점과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된다. 이는 인재 등용 제도를 료리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곡물은 다양한 재료와 조미료를 배합해 완성한 것으로서 맛있는 국을 끓이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맛, 성질의 재료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미식을 만들 수 있듯이 관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야 정치 생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습금형 주석이 제기했듯이 세계는 200여 개 나라와 지구, 2500여 개 민족, 서로 다른 역사와 국정, 서로 다른 민족과 습속이 다양한 모명을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란 바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서로 존중하며 동고 동락하면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초가을 내몽골 알샤맹 알샤좌기의 고표준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지고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알샤좌기 바룬별리진 알라탕타라가차에는 새롭게 정비된 농기계 동행로가 종횡으로 얽혀 논밭 한가운데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고 전 구역에 설치된 절수형 점적관계관망이 과거의 농지관계 난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을 곡물 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가차의 간부인 재배농 마계청은 옥수수 밭을 오가며 옥수수 성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점적관계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계청은 올해 130모의 농사를 지었는데 흩어져 있던 농지들을 모두 평탄화해 하나로 이어붙여 무당 물값, 전기료금,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크게 줄었고 옥수수도 고르게 자라 상품성이 훨씬 좋아졌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든든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탕타라 가차촌민위원회 하흥보 부주임에 따르면 가차의 재배업은 옥수수가 주력이고 현재까지 2,000여 모의 고표준 농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가을 곡물은 성장세가 고르고 상황이 좋아 파편화된 토지를 통합하면서 기존 경작 조건이 완전히 개선됐고 농지의 가뭄 침수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져 농사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식량 안보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꾸준히 보완해 흩어지고 척박한 땅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농목민의 소득 증대 경로도 넓혔습니다. 알샤맹이 2025년 추진한 91,900모의 고표준 농지는 2만 무 규모의 고효율 절수 관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알샤맹 농업기술보급센터 백설원 부주임은 전통적인 전면 침수 관계와 비교할 때 새로 설치한 점적 관계 시스템은 무당 평균 20%의 물을 절약해 농업 생산의 질과 효율을 함께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알샤맹 란정탄 생태이주 시범구에서는 6개 농업 가차를 포함한 4만 5천 무 규모의 고표준 농지 개조 사업이 전력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일체화 승격 개조를 진행해 펌프장 9곳을 개조하고 토지를 약 30만 립방미터 평탄화하며 관계 관망

우물을 410km 이상 설치하고 우물을 1300호 설치하는 등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물 비용 1차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작지 품질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통작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범구의 갈가르 한세진 과삼 가차에서 농가 하기영은 밭의 작물 성장 상황을 살피는 한편 물 비료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3,000물을 재배한 하기영은 고표준 농지 개조 이후 관계가 훨씬 수월해지고 물과 비료도 더 정밀해져 관리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경은 싱싱하게 자란 옥수수를 바라보며 풍년을 눈앞에 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샤맹 농목국 리희영 부국장은 알샤맹은 농업 기반 시설 건설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고표준 농지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설 이후 운영 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현대 농업 과학 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작지 품질과 식량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더 많은 농지가 수확이 보장되고 안정적 증수가 가능한 부자의 밭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잉글랜드 레스터의 들판에서는 폭염이 갈라진 땅을 달구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한 차례 스쳐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말아 올리면 눈이 닿는 곳마다 누렇게 말라붙은 풍경뿐입니다. 37세인 농장주 윌리엄 올리버는 삽을 든 채 천천히 자기 밀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확 후 남은 밀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올리버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전 같으면 8월 하순이 밀 수확 시기지만 올해는 지속된 폭염과 가뭄 탓에 작물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수확 시기를 3주나 앞당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은 농경지 화재 위험도 키워 수확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자칫 잘못하면 바싹 마른 밀밭에 불을 붙일 수 있어 수확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올리버는 가족 농장의 넷째 주인입니다. 2011년부터 약 8평방킬로미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밀과 옥수수, 유채 등을 재배하고 가금류도 사육하는 그는 지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올해 수확을 언급하면서 이 젊은 농장주는 무기력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너무 심해 대략 20%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삽으로 흙 한 줌을 떠 올려 가볍게 비볐고 흙덩이는 곧바로 바닥으로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올해 7월 올리버 가족 농장이 자리한 잉글랜드 지역의 강수량은 6.5mm에 그쳐 평년 수준의 10%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건조한 7월이었습니다. 가지런히

쌓아 올린 건초 더미가 있는 창고에서 올리버는 농장 경영이 직면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농장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시설이 부족해 농업 생산이 여전히 상당 부분 강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이나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영국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 농가가 하늘에 기대는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 관계와 수원 함양 같은 기반 시설 건설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국은 5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온화하고 비 많은 기후로 알려진 이 섬나라는 전례 없는 고온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6월에는 영국에서 폭염 관련 사망 사건이 2,000건을 넘었고 일부 병원은 수술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술마저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산불은 영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8월 14일 영국인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긴급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경보 발령 바로 전날 영국 스트러브리지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부추겼고 불은 누렇게 마른 건초를 따라 빠르게 번져 주변 불 평방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한때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렸으며 주택 19채가 훼손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참담하다, 무력하다는 말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긴 폭염과 가뭄은 이 작은 마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이미 지치게 만들었고 한 주민은 집과 함께 성장의 기억도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가뭄은 영국의 들판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런던의 리젠트 파크와 하이드 파크 등을 찾아가 보면 북적이던 인파는 사라지고 늘 푸르던 잔디밭이 이제는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수자원이 팍팍해지면서 영국 곳곳에서는 호스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호스를 이용해 화단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위반 시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호스로 꽃에 물을 주던 많은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물뿌리개로 바꿨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남긴 영향은 이미 날씨 그 자체의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지 감산, 산불 확산, 의료 부담, 수자원 부족에 이르기까지 극단적 날씨가 여러 층차에서 영국 사회의 감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에 적응해 온 나라에 더 덥고 더 건조한 미래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공관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우고 잦아지는 극단적 날씨에 발이 묶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영국 정부 앞에 놓인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기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만 과학적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을 보호하고 탈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모근에 많은 피지, 먼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물질은 모낭을 막아 두피 염증을 유발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두피가 여름보다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므로 제때에 씻지 않으면 모낭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계절적 변화로 인해서 모낭이 일시적인 휴식기에 들어가 조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않아도 빗질이나 잠잘 때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가을에 탈모가 유독 두드러진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므로 머리카락이 약간 더 빠진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두피 장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므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장벽이 빠르게 손상되어 두피 수분 손실이 심해지고 건조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고온은 또한 모낭 수축을 자극하여 모낭의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모낭을 직접 손상시켜 탈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출이반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애니메이션의 대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을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거는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고논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제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제 협상회의, 협상 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 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용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정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위포장, 상황파악과 반영,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대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안,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 체계를 보완하고 협상 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 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 민주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 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 협상, 인대 협상, 정부 협상, 정력 협상, 인민단체 협상, 기층 협상 및 사회조직 협상이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에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 협상이라는 민주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0: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용단은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리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상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를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바뀌거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당연하자는 기석을 보내드립니다. 독을 품은 더위가 한풀 꺾여가던 어느 날, 그날도 내 평범한 일상은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다. 내 기억 속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지극히 당연한 날처럼. 1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아들애가 금방 먹은 것을 몽땅 토한 채 바들바들 떨며 애타게 엄마를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고화질로 재생된다. 처음에는 흔한 위장염으로 진단받아 약과 링게로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상황은 갈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애는 계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먹기를 거부했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꼼짝하지 못했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아들애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짝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은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공포였다.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날에 맞춰 학교에 가고 학함에 숙제를 하던 아들의 모습을 언제면 다시 볼 수 있을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병실에 갇힌 순간부터 가장 절절한 행복으로 바뀌었다. 어린 아들이 아침에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밥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햇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던 일상은 이제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처럼 아득해졌다. 일상이 평범하고 잔잔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애가 내 눈앞에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순식간에 고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듯한 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의 행복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잠든 아이의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문득 비상시기가 떠올랐다. 한 달가량 집에만 들여박혀 있다가

나에게 아이의 일상이 바로 작은 기적이었다. 아이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눈동자를 반짝일 때, 앳된 목소리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귀여운 손에 연필을 잡고 한액서 내려갈 때 모두가 기적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보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세대들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가난의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그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은 오늘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에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 당연했기에 호흡을 행복과 연결짓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에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른다.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자랐으니 굶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연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고마움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 것이다. 익숙함의 무게를 재는 데는 잃는 아픔이 도움이 된다. 인생이란 기쁨과 아픔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잃는 아쉬움과 뒤늦은 후회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단풍이 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계절이 이르자 아이의 병세가 마침내 호전을 보였다. 나에게는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충분히 깨닫게 해준 아픔의 시간이자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지금 내 손으로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가족의 밥상을 챙기고 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아들네다. 그동안 육류만 즐겨 먹던 아들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일부터 일상의 소소한 세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저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된다. 순간순간의 기적들이 모여 인생을 이룰 때 비로소 감사함을 품은 진정한 삶이 완성될 것이다. 3.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삶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고사성은 단순한 단어가 아닌 벽사지강 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출이반입니다. 날출, 너이, 돌이킬 반, 너이로 구성된 출이반이는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답을 바뀌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이를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전국 시대의 두 약소국이었던 주나라와 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나라의 목공은 상방의 병력이 대등하므로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우려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추나라는 장수 33명을 잃고 나머지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홀로 적군을 맞서던 장군마저 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면서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진 목공은 대노했습니다. 아군의 장군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도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간 군사들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목공은 맹자를 찾아가 그류를 물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소. 설령 패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말이오. 전사한 장수만도 서른여 명. 더욱 유감인 것은 장수들을 위해서 죽은 군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오. 도망간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그 수가 너무 많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또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렵소. 이를 어쩌면 좋겠소. 이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출호이자 반호이자야, 즉 너에게서 나온 것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지금 과인을 탓하는 것이오. 목공이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추나라에 기근이 들었던 해를 기억하시는지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쌀값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노약자의 시신이 황해에 놔둔 후로도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갈 곳이 이르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군주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창고에는 재물이 넘쳤으며 임금께서는 그 속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으셨습니까? 탐관 오리들이 입을 닫고 혀를 감추고 있었으니 임금께서는 천하가 태평하다고만 여겼을 테지요. 백성들이 고통에 무심하셨던 임금께서 이제 와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백성들은 오늘이야 복수의 기회를 만난 것이니 화살이 임금의 옥체를 겨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과인이 어찌한단 말이오. 목공이 묻자 맹자가 말했습니다. 오진 정치를 베풀고 백성을 보살피면 그들도 자연히 우사람을 공경할 것이며 전쟁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목공은 그 후 오진 정치를 펼쳐 추나라를 점차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맹자 양해왕 하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출이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 수렸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답을 바뀌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한 일을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즉 변덕을 부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 감동을 주는 명언 한마디 시 한 줄 안에는 메타포가였습니다. 그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한 문장의 글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입니다. 메타포는 직유법과 대조되어 은유 또는 암유라고 합니다. 직유가 A는 B와 같다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비교하는 것이라면 메타포는 원관념인 A는 보조관념인 B다라는 형식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대상의 속성을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관념이 추상적이고 어려울 때 알기 쉬운 보조관념을 활용해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더 쉽게 내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할 수 있는데 익숙한 메타포 활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네, 여기서 인생이 원관념이고 여행이 보조관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인생의 륜구악이 머릿속에 그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막연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는 질문을 받으면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행이다 같이 메타포를 활용하면 인생의 한 단면이 쏙 리해되어서 들어옵니다. 이 메타포에서 저는 시작과 끝이 있고 많은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 존재하는 여행과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에 인생의 느낌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인생이란 단어에 비해서 훨씬 시각적이며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은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활용하는 부러진 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는

마음도 다리처럼 부러져 아플 수 있다는 것. 내가 못났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도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부러진 다리다로 우울증에 대한 기존 관념, 즉 우울증은 인생의 패배사라는 증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고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은 논리적 설명과 강한 권유가 뒤섞인 직설적 커뮤니케이션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 보니 강한 직설 화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자녀에게 공부는 옷장이라고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왜 공부는 옷장일까? 네, 그 메타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국산 애니메이션 대어해당 주제곡입니다. 주심이 부른 대어는 중국 제작 애니메이션 대어해당의 핵심 주제곡으로 동양적 시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편곡은 피아노와 고쟁을 어우러쓰며 선율은 구슬프고 길게 이루어져 마치 푸른 파도에 바다가 천천히 출렁이듯 합니다. 주심의 령종하고 맑은 목소리는 몽환적이고 부드러워 작품 속 숙명, 수호와 리별의 성사를 서서히 펼쳐냅니다. 가사는 파도, 큰 물고기, 은하수를 상징으로 삼아 춘과 곤이 생사륜회를 넘나드는 인연을 그려냅니다. 메인 파트는 낮은 소리로 잔잔히 불러 은한 비애가 서려있고 구렴꾼은 선율이 펼쳐지면서 고조되어 사랑을 위해 양보하는 부드러움을 노래합니다. 곡 전체는 극정적인 폭발 대신 내면적이고 절제된 중국식 미학으로 만남과 리별을 풀어냅니다. 큰 물고기가 하늘과 바다를 유영하는 명상과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강한 분위기가 청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곡은 국산 드라마 인쇄간의 주제곡입니다. 네, 인쇄간은 뇌가가 불렀으며 동명 영상 작품으로 바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곡은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으며 세상 삶의 생생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현악기를 바탕으로 편곡되었고 선율은 차분하고 웅장하며 화려한 기교를 내려놓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평범한 백성들의 희로 애락을 노래합니다. 가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흔적, 희로 애락, 만남과 이별을 묘사하며 여러 세대에 걸친 세월의 흥망성쇠를 담아냈습니다. 뇌가의 가창은 안정적이고 정이 깊어 세월이 쌓인 세월의 흔적과 삶을 향한 따뜻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메인 파트너는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흘러가 백성들의 일상을 들려주고 후렴구는 정서가 서서히 고조되며 평범한 삶 속의 치킨과 따뜻함을 드러냅니다. 곡은 영화의 분위기에 발맞춰 극적인 전설에 집중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기쁨, 가족 간의 인연이 모두 선줄에 녹아들어 청중의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고전 주제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로금 버전은 따라오기 어려운 명작으로 꼽힙니다. 도입부의 가벼운 피아노 전율과 함께 부드럽고 절제된 창법으로 레닌의 어쩔 수 없는 리베를 노래합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보이스는 단계별로 호소되고 웅장한 고음이 터져나오며 강렬한 힘을 선사합니다. 이 곡은 깊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율은 기복이 크고 강약 대비가 뚜렷하여 아쉬움, 그리움과 양보의 마음을 뒤섞어 표현합니다. 음악은 영화 줄거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데 보디가드와 뉴어 주인공은 신분의 격차가 있어 사랑하지만 리베를 맞이하고 곡은 이 억눌린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투과성 강한 목소리는 곡의 강한 정서적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영화와 분리되어도 여전히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단순한 명가의 틀을 넘어 깊은 사랑과 품위는 리베를 극한으로 표현해 지금까지 서양 영화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도의 주제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분노의 질주 7의 주제곡입니다. 시우어켄 이 곡은 배우 폴 위커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곡으로 부드럽고 감동적입니다. 간결한 피아노로 시작하여 차분하고 고요하며 랩과 서정적인 가창이 절묘하게 오르죠. 시리즈 특유의 격정적이고 흥분되는 분위기를 벗어나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메인 파트의 랩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차분하고 내면적인 오소를 띕니다. 구렴구의 아름다운 선율은 다시 만남을 반복적으로 읊으며 세상을 떠난 친구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곡은 자동차 경주라는 이야기의 껍데기를 벗어나 우정, 이별과 감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브라이언이 차를 타고 멀리 떠나갈 때 선율이 흘러나오며 영화 전체에서 가상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슬픔에 잠기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정서는 오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화의 부드러운 마무리이자 떠난 이를 위한 추모곡으로 소중한 우정을 영원히 선율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몽골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전 키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 화합공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슈케크의 가을 날씨는 청명하고 상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차를 타고 화합공에 도착하자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브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사열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단이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의장대 조항으로 걸어가 키르기즈스탄으로 의장대원들에게 문안을 전하자 의장대원들은 전진, 전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키르기즈스탄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고 자파로브 대통령은 중국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화합궁 대청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먼저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키르기즈스탄 독립기념일과 관련해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공동 인도하에 중국 키르기즈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전면적으로 결실을 맺어 양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어 광범한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제15차 오기는 전망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도 현재 2030년 전까지 국가 발전 요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키르기즈스탄과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 보다 실감할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중국 키르기즈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한층 더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확고한 상호 지지는 중국 키르기즈스탄 관계가

0: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기르기즈 스탄이 국가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기르기즈 스탄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문제에서 기르기즈 스탄과 드팀없이 확고히 상호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의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체결은 양국이 세대적 친선을 유지하고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습권평 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은 양국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 계획을 잘 관찰하며 무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 거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발전 희망을 실어 교통 대동맥인 중국 기르기즈 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를 고품질로 건설하고 국경 현대화 개설을 추진하며 제도, 표준, 규칙 등 소프트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리용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징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친환경 광물 협력 문서를 잘 관찰하며 전 산업사슬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함께 일대일로 합동 실험실을 잘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국 협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과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양국 인적 관계를 한층 더 촉진하고 청년, 매체, 관광, 체육, 의료,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의 사회와 민심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습권평 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 쌍방은 집법 안전 협력을 확대하고 손잡고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며 마약 밀매와 국제 범죄 대응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지역 사무에서 기르기즈 스탄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의 기틀 안에서 기르기즈 스탄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실천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사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기르기즈 스탄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잘 관찰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즈 스탄 35주년 독립일에 습권평 주석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 양국의 두터운 친선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보여줬고 양국 관계 발전 사이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이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관계에 더욱 광활한 전망을 펼쳐줄 것입니다. 기르기즈 스탄과 중국은 린국으로 고대 비단이 기른 두 나라를 긴밀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르기즈 스탄 중국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는 황금 시기에 진입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이 기르기즈 스탄 발전에 모든 관건적인 시각마다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제15차 5기는 전환교육 행정을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습권평 주석의 령도 아래 중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 성과에 경탄하고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 특기는 습권평 주석의 사심 없이 일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지향을 따라 배울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르기즈 스탄과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고 기르기즈 스탄의 가장 친밀한 벗,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호의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더 깊은 설린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기르기즈 스탄은 중국과 무역 투자, 상호 연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광산,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기밀하고 교육, 보건, 문화,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하며 세 갈래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여 지역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를 신시대 강철 비단의 길과 기르기스스탄 중국 우호 관계의 새로운 유대로 두게 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각국이 공동의 도전에 손잡고 대응하며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르기스스탄은 유엔 상해 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협력기제,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스스탄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서 중국 서장 기룡이 산사태 재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위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습금평 주석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가 국내외 실종자 수색과 구조, 피해 주민의 이전과 대피, 부상자 치료, 2차 재해 예방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고 네팔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고품질 발전에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공동선언과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스스탄 공화국의 항구적인 설린친선 협력조약에 공동서명하고 양측이 투자, 교통, 세관, 우호도시 등 분야의 쌍무협력 문서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방문 기간 양측은 과학기술, 교육, 인문, 언론 등 분야의 20여 건의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날 점심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 료사는 화합궁에서 습금평 주석과 평려원 료사를 위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기, 왕위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성공적으로 국빈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고치를 하고 새로운 정시하에서 양국의 재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주관 부문은 지금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쌍방의 교류와 협력은 번창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인솔과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발전의 토대는 더 든든해지고 발걸음은 더 굳건해지며 전망은 더 빛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격변하고 국제 정세 속에 불확실 요소가 뚜렷하게 많아지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에 대한 각국 인민의 추구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상해협력기구는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역내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기구의 발전 대계를 상의하고 기구의 안정적이고 장원한 발전에 조력하며 글로벌 관리 개혁을 인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역량을 장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요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직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평등과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견지하며 제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발전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이미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무역과 에너지, 공업, 교통,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하고 양국 관계에서 새 성과를 부단히 이룩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상해협력기구는 이미 중요한 국제 영향력을 갖추고 활약적이고 효율 높은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러시아와

0: 중국은 기구 내의 단결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솔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유엔, 브릭스 기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기재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담을 잘 조직하도록 지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또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수분평 국가수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오 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과 성격을 이루고 각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의 협력을 심함으로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황금 10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습공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우즈베키스탄 신선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즈베키스탄 측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측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여 양국 협력의 큰 틀을 잘 다져야 합니다.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사막화 관리 등 협력을 확대하며 호의 상승을 견제해야 합니다. 양국의 지방 교류의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며 상호 문화센터 설비를 가속화하고 교육, 빈곤 감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민심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양 측의 법 집행 안전 협력 기제를 잘 활용하여 세 갈래 세력을 함께 단속하고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함께 잘 이행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르지오 예브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도전에 자신 있게 대응해온 점을 뜨겁게 축하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깊은 우정을 지니고 있고 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장원한 안목과 탁월한 식견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양 측의 각 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대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 교통, 에너지, 광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 교류를 촉진하며 함께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고 양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습금평 주석이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손잡고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적 공정과 창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합니다.
0: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몽골국 대통령 후릴 수후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몽골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서로 이웃해 살고 있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협력 상생하는 것이 줄곧 양국 관계의 조류이자 바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몽골과 함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더 많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중몽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중국과 몽골 관계 발전에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서로의 국가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을 존중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상호 연결, 에너지 광산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친환경 광물,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더 많은 호혜 협력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각자의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몽골이 중국 자본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측은 또한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후릴수후 대통령은 몽골과 중국은 우호적인 인국이라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웃으로서 친선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주변 국가들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중국 우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무역과 투자, 공업, 농업, 광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신강과 서장, 향항 관련 문제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함께 이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체기, 왕리 등이 상기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습근평 국가 수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기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의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기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자파로브 여사와 함께 열정적이고 친절한 분위기의 환영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양국 원수의 부인들은 함께 기르기스스탄 전통문화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의상, 카펫 등 공예품들은 정교하고 색채가 풍부하여 기르기즈 민족의 오랜 수공예 전통과 독특한 생활 풍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 양국은 모두 전통 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문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민심의 소통을 심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원수의 부인은 중국과 기르기스스탄 양측이 공동으로 개최한 화합침이 중국 고대 문명 예술전을 참관하고 기르기즈 민족 특색의 의상 전시도 관람하면서 중국과 기르기스스탄의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은 기르기스스탄 최고급 국가 박물관으로서 소장한 문물들은 기르기즈 민족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9월 1일 출판한 제17기 탐구 잡지가 중공주왕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주왕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 관철을 견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에 2013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기간 관련 중요한 론술의 발췌본입니다. 글은 당이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엄격한 당관리는 반드시 당관리 의식을 증강하고 당관리 책임을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과 전체 당원 간부들은 진정으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짊어지며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전당이 함께 틀어주는 양호한 국면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글은 주체가 명확하고 요구가 뚜렷한 책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당 관리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간부를 잘 선발하고 활용하며 권력 운행에 대한 감독과 단속 강화,

0: 당원 간부의 직무 특점과 업무 실제와 결부해 당원 간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문책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 주체가 확실하고 책임 요구가 확실하며 심사 문책이 확실한 것으로 당관리 책임을 실속 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글은 각급 당위원회는 주요 책임을 짊어지고 주업을 잘 틀어주며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 한편 모든 전선, 모든 분야, 모든 절차의 당 건설 업무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위원회 서기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서기로 되어야 하고 당 건설을 잘 틀어주는 것은 본직이고 당 건설을 틀어주지 않는 것은 실직이며 당 건설을 잘 틀어주지 못하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 건설의 책임을 한층 한층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엄격하게 자류라고 엄격히 맡은 책임을 짊어지며 관할한 바를 엄격히 관리하고 압력을 한층 한층 전달함으로써 엄한 분위기를 잘 마련하고 바른 기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8월 30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수기가 중앙정치회의에서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작업에 대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 정치를 학습관철했습니다. 회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고 책임을 잘 관철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협동을 강화하며 합력을 응집해 긴급구조와 응급처리 등 각종 중점 임무를 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계획을 최적화하며 각종 구조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차 재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구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후 처리를 세심하게 잘 수행하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강화하며 위로금 구제 등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사회적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비상관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고히 소해야 합니다. 회는 도시 지하 관망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지하 관망이 현대화 기반 시설 네트워크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계획적 사고로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된 계획을 중시하고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며 가스, 상수도, 배수, 하수, 난방 등 관망과 종합수송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적극적으로 혁신과 탐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2: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3: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3: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3: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3: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5: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6: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7: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6: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3: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0: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1: 무엇일까요?
0: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을 위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공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체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네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제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시구는 당나라 시인 왕창병의 시시여를 보내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청산은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시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두터운 우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습근평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특히 이 두 구절의 시를 인용해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시종 견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운명 공동체를 주제로 습근평 주석이 좋아하는 전고를 해설하며 과학적이고 완전하고 풍부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사상 체계를 한층 더 깊이 학습,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중공중앙 당학교 왕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는 외교 분야의 총체적 구도 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망을 적극 건설하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며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 감화력, 구성력은 현저히 격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 세 개면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라는 문제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론述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0: 和耕之美在于合一，人类文明多样性是世界的基本特征，也是人类进步的源泉。世界上有200多个国家和地区，2500多个民族，多种宗教，不同的历史和国情，不同的民族和习俗，孕育了不同文明，使世界更加丰富多彩。
1: 방금 우리가 들은 연설은 2017년 1월 18일 습근평 주석이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구축하자란 제목의 기조 연설 일부입니다. 이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국물이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문의 출처, 내포한 깊은 도리를 본기 프로그램의 고전 해설인 중남대학 양무 교수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 여러분 안에 하십니까?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진수의 삼국지 하호 현전에 등장합니다. 삼국시기 위나라의 대신인 하호현은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입니다. 사마이와 국정을 논의할 때 하호현은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서 나오니 단점과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된다. 이는 인재 등용 제도를 료리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곡물은 다양한 재료와 조미료를 배합해 완성한 것으로서 맛있는 국을 끓이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맛, 성질의 재료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미식을 만들 수 있듯이 관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야 정치 생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습금형 주석이 제기했듯이 세계는 200여 개 나라와 지구, 2500여 개 민족, 서로 다른 역사와 국정, 서로 다른 민족과 습속이 다양한 모명을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란 바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서로 존중하며 동고 동락하면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 내몽골 알샤맹 알샤좌기의 고표준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지고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알샤좌기 바룬별리진 알라텅 타라가차에는 새롭게 정비된 농기계 동행로가 종횡으로 얽혀 논밭 한가운데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고 전 구역에 설치된 절수형 점적 관계 관망이 과거의 농지 관계 난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을 곡물 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가차의 간부인 재배농 마계청은 옥수수 밭을 오가며 옥수수 성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점적 관계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계청은 올해 130모의 농사를 지었는데 흩어져 있던 농지들을 모두 평탄화해 하나로 이어붙여 무당 물값, 전기료금,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크게 줄었고 옥수수도 고르게 자라 상품성이 훨씬 좋아졌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든든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텅 타라 가차 촌민위원회 하흥보 부주임에 따르면 가차의 재배업은 옥수수가 주력이고 현재까지 2000여 모의 고표준 농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가을 곡물은 성장세가 고르고 상황이 좋아 파편화된 토지를 통합하면서 기존 경작 조건이 완전히 개선됐고 농지의 가뭄 침수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져 농사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식량 안보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고표준 농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꾸준히 보완해 흩어지고 척박한 땅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농목민의 소득 증대 경로도 넓혔습니다. 알샤맹이 2025년 추진한 9만 1,900모의 고표준 농지는 2만 모 규모의 고효율 절수 관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알샤맹 농업기술보급센터 백설원 부주임은 전통적인 전면 침수 관계와 비교할 때 새로 설치한 점적 관계 시스템은 무당 평균 20%의 물을 절약해 농업 생산의 질과 효율을 함께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알샤맹 란정탄 생태이주 시범구에서는 6개 농업 가차를 포함한 4만 5천 모 규모의 고표준 농지 개조 사업이 전력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일체화 승격 개조를 진행해 펌프장 9곳을 개조하고 토지를 약 30만 립방미터 평탄화하며 관계 관망을 410km 이상 설치하고 우물을 1,300곳 설치하는 등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물 비용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경작지 품질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통작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범구의 갈가르 한세진 과삼 가차에서 농가 하기영은 밭의 작물 성장 상황을 살피는 한편 물 비료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3,000모를 재배한 하기영은 고표준 농지 개조 이후 관계가 훨씬 수월해지고 물과 비료도 더 정밀해져 관리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경은 싱싱하게 자란 옥수수를 바라보며 풍년을 눈앞에 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샤맹 농무국 리희영 부국장은 알샤맹은 농업 기반 시설 건설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고표준 농지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설 이후 운영 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작지 품질과 식량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더 많은 농지가 수확이 보장되고 안정적 증수가 가능한 부자의 밭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잉글랜드 레스터의 들판에서는 폭염이 갈라진 땅을 달구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한 차례 스쳐 지나가면서 흙먼지를 말아 올리면 눈이 닿는 곳마다 누렇게 말라붙은 풍경뿐입니다. 37세인 농장주 윌리엄 올리버는 삽을 든 채 천천히 자기 밀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확 후 남은 밀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올리버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전 같으면 8월 하순이 밀 수확 시기지만 올해는 지속된 폭염과 가뭄 탓에 작물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수확 시기를 3주나 앞당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은 농경지 화재 위험도 키워 수확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자칫 잘못하면 바싹 마른 밀밭에 불을 붙일 수 있어 수확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올리버는 가족 농장의 넷째 주인입니다. 2011년부터 약 8평방킬로미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밀과 옥수수, 유채 등을 재배하고 가금류도 사육하는 그는 지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올해 수확을 언급하면서 이 젊은 농장주는 무기력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너무 심해 대략 20%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삽으로 흙 한 줌을 떠 올려 가볍게 비볐고 흙덩이는 곧바로 바닥으로 부서져 떨어졌습니다. 올해 7월 올리버 가족 농장이 자리한 잉글랜드 지역의 강수량은 6.5mm에 그쳐 평년 수준의 10%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건조한 7월이었습니다. 가지런히 쌓아 올린 건초 더미가 있는 창고에서 올리버는 농장 경영이 직면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농장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시설이 부족해 농업 생산이 여전히 상당 부분 강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이나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영국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 농가가 하늘에 기대는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 관계와 수원 함양 같은 기반 시설 건설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국은 5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온화하고 비 많은 기후로 알려진 이 섬나라는 전례 없는 고온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6월에는 영국에서 폭염 관련 사망 사건이 2,000건을 넘었고 일부 병원은 수술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술마저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산불은 영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8월 14일 영국인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긴급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경보 발령 바로 전날 영국 스트러브리지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부추겼고 불은 누렇게 마른 건초를 따라 빠르게 번져 주변 불 평방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한때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렸으며 주택 19채가 훼손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참담하다, 무력하다는 말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긴 폭염과 가뭄은 이 작은 마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이미 지치게 만들었고 한 주민은 집과 함께 성장의 기억도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가뭄은 영국의 들판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런던의 리젠트 파크와 하이드 파크 등을 찾아가 보면 북적이던 인파는 사라지고 늘 푸르던 잔디밭이 이제는 누렇게 말라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수자원이 팍팍해지면서 영국 곳곳에서는 호스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호스를 이용해 화단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위반 시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호스로 꽃에 물을 주던 많은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물뿌리개로 바꿨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남긴 영향은 이미 날씨 그 자체의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지 감산, 산불 확산, 의료 부담, 수자원 부족에 이르기까지 극단적 날씨가 여러 층차에서 영국 사회의 감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에 적응해 온 나라에 더덥고 더 건조한 미래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공관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우고 잦아지는 극단적 날씨의 발이 묶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영국 정부 앞에 놓인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기름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지만 과학적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손상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을 보호하고 탈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리를 감지 않으면 모근에 많은 피지, 먼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물질은 모낭을 막아 두피 염증을 유발하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려는 두피가 여름보다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므로 제때에 씻지 않으면 모낭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계절적 변화로 인해서 모낭이 일시적인 휴식기에 들어가 조정을 거칩니다. 이 기간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않아도 빗질이나 잠잘 때 자연스럽게 탈락합니다. 가을에 탈모가 유독 두드러진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인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이므로 머리카락이 약간 더 빠진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을에는 두피 장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므로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장벽이 빠르게 손상되어 두피 수분 손실이 심해지고 건조와 가려움증이 악화됩니다. 고온은 또한 모낭 수축을 자극하여 모낭의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심한 경우 모낭을 직접 손상시켜 탈모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재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당연하지 않은 기적을 보내드리며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출이반이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발인가라는 글을 공유하고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유명 영화 애니메이션의 대표곡 예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그리운 초가집을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인민총력 협상민주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심층적으로 협상 교류하고 의견을 충분히 표달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정부, 정협과 함께 연도 협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는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과 국가의 핵심 과업을 둘러싸고 협상 주제를 더욱 정밀하게 집약하며 협상과 의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권은 헌책해야 합니다. 민주 발향과 단결 증진을 서로 연결시키고 권은을 통한 국정 운영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병행으로 추진하는 절차 기제를 완비하며 정협 전체 회의, 특별주제 의정성 상무위원회 회의, 특별주제 협상회의, 협상좌담회의 등 형식을 활용하여 협상 의정을 깊이 있게 진행하고 정치적 선도를 강화하며 인식의 공감대를 넓히고 발전에 대한 확신을 확고히 하고 분투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정협에서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제를 보완하고 각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가 국가 방침 정책, 지방의 중요한 조치에 대한 토론과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협전문위원회 위원회별 연계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각 위원회별의 우위 역할과 전문위원회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켜 각 전문위원회 위원과 각 위원회별 연계위원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고논을 통하여 국정운영에 조력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정협의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대중을 연계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재의 권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하고 인민을 위하는 인민정협의 방침을 견지하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민생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협상 의정의 중요한 착안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 실태와 민의를 반영하고 집중 분석하는 기제를 완비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인민 대중이 걱정하고 애로를 느끼고 우려하고 희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사회 실태와 민의를 집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당과 정부의 결책에 참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협위원들이 개별 대중과 연계하는 제도와 기제를 보완하여 사상을 선도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요구를 반영하고 공감대를 넓히며 단계를 증진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을 깊이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정협위원 직무수행 위민봉사활동 플랫폼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정협위원이 실제 직무에 립각하고 장점과 우위를 발휘하여 대중을 위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상식 감독의 우위와 역할을 발휘하며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관철 실시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민주감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인민총협 민주감독의 조직령도, 권익보장, 상황 파악과 반영, 소통 조율 기제를 보완하여 민주감독 사업의 실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민주감독의 형식을 보완하고 정치협상, 참정의정, 기능대행을 결부하여 협상회의, 시찰, 제안, 특별조사연구, 대회발언, 사회실태와 민의정보 발행 등 업무 과정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민총협의 민주감독과 당내감독,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등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감독의 합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협상민주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협상민주체계를 보완하고 협상방식을 풍부히 할 때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정신에 따라 절차가 합리하고 고리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제도화 협상 플랫폼을 완비하여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실천적 참여를 형성함으로써 협상민주의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고 제도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정력협상, 인민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의 제도화 플랫폼을 완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 정치 제도이며 이 토양의 뿌리를 둔 신용의 정당 제도입니다. 신시대 다당합작 무대는 지극히 넓으며 정당협상이라는 민주 형식과 제도적 경로를 잘 활용하여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혜를 결집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는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 제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며 민주당파 조항위원회가 중국 공산당 조항위원회에 직접 건의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민주당파와 무소속 인사의 기능 비행에 대한 지원 방법을 보완하며 정당협상 보장 기제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대협상 방면에서는 립법사회소 협상을 전개하여 협상민주에서의 인대대표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협상 방면에서는 협상사항 목록을 제정하고 정부협상 기제를 보완하며 협상의 광범성과 목적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협협상 방면에서는 협상민주를 기능리행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정협협상과 당위원회 및 정부 업무의 효과적인 연결을 강화하여 정협협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민단체 협상 방면에서는 인민단체가 다양한 경로의 협상에 참여하는 업무 기제를 보완하고 인민단체가 대중과 직접 연계하는 업무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기층협상 방면에서는 기층협상, 민주건설, 조를연동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향진협상, 마을협상, 기업 및 사업단위협상 등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회조직협상 방면에서는 관련 사회조직과 연계하는 업무기제와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사회조직이 사회봉사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바뀌거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서는 5월 하씨의 글 방해나자는 기석을 보내드립니다. 독을 품은 더위가 한풀 꺾여가던 어느 날, 그날도 내 평범한 일상은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다. 내 기억 속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지극히 당연한 날처럼. 10살 생일을 한 달 앞둔 아들애가 금방 먹은 것을 몽땅 토한 채 바들바들 떨며 애타게 엄마를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내 눈앞에서 고화질로 재생된다. 처음에는 흔한 위장염으로 진단받아 약과 링게로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상황은 갈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들애는 계속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먹기를 거부했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꼼짝하지 못했다.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아들내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바짝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은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공포였다.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날에 맞춰 학교에 가고 학함에 숙제를 하던 아들의 모습을 언제면 다시 볼 수 있을까.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병실에 갇힌 순간부터 가장 절절한 행복으로 바뀌었다. 어린 아들이 아침에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로 밥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햇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던 일상은 이제 손에 닿지 않은 신기루처럼 아득해졌다. 일상이 평범하고 잔잔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 평범한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애가 내 눈앞에서 물 한 모금조차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때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믿어왔던 이 세상이 순식간에 고통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은 듯한 순간,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일상의 행복들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잠든 아이의 곁을 지키던 어느 날 문득 비상시기가 떠올랐다. 한 달가량 집에만 들여박혀 있다가 상황이 얼마간 느슨해지자 나는 아파트 출입증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우라는 변한 것 하나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도 정겹게 느껴졌다. 얼마간 걷다 보니 신선한 공기를 실컷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평소 무심코 보았던 하늘마저 그처럼 아름답고 신비로울 줄이야. 외출의 목적은 뒤로 한 채 하늘 한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활활 타올라 사진을 찍어대는 내 모습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외계인 같았다. 작은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단다. 단 우리는 그것을 잠시 잊고 살아왔을 뿐이다. 나에게 아이의 일상이 바로 작은 기적이었다. 아이가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눈동자를 반짝일 때, 앳된 목소리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귀여운 손에 연필을 잡고 한 획서 내려갈 때 모두가 기적이 아니었던가. 그러고 보면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세대들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가난의 이야기가

익숙함의 무게를 재는 데는 잃는 아픔이 도움이 된다. 인생이란 기쁨과 아픔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때로는 잃는 아쉬움과 뒤늦은 후회가 인간을 성장시키기도 한다. 단풍이 지고 눈이 펑펑 내리는 계절이 이르자 아이의 병세가 마침내 호전을 보였다. 나에게는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충분히 깨닫게 해준 아픔의 시간이자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나는 지금 내 손으로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가족의 밥상을 챙기고 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아들네다. 그동안 육류만 즐겨 먹던 아들네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건강한 식사뿐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일부터 일상의 소소한 세부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저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된다. 순간순간의 기적들이 모여 인생을 이룰 때 비로소 감사함을 품은 진정한 삶이 완성될 것이다. 3. 그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 삶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 지강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장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 문화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출이반이입니다. 날출, 너이, 돌이킬 반, 너이로 구성된 출이반이는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답을 바뀌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이를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전국 시대의 두 약소국이었던 주나라와 로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나라의 목공은 상방의 병력이 대등함으로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 우려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주나라는 장수 33명을 잃고 나머지 군사들도 모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홀로 적군을 맞서던 장군마저 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면서 결국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진 목공은 대노했습니다. 아군의 장군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도 목숨을 살리고자 도망간 군사들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목공은 맹자를 찾아가 그류를 물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소. 설령 패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소. 그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말이오. 전사한 장수만도 서른여 명. 더욱 유감인 것은 장수들을 위해서 죽은 군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오. 도망간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고 싶지만 그러자니 그 수가 너무 많고 그냥 내버려두자니 또 앞으로 또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렵소. 이를 어쩌면 좋겠소. 이에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출호이자 반호이자야, 즉 너에게서 나온 것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지금 과인을 탓하는 것이오. 목공이 뒤물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주나라에 기근이 들었던 해를 기억하시는지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쌀값에 백성들은 굶어 죽고 노약자의 시신이 황해에 놔둔 후로도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건장한 청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갈 곳이 이르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군주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창고에는 재물이 넘쳤으며 임금께서는 그 속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으셨습니까? 탐관 오리들이 입을 닫고 혀를 감추고 있었으니 임금께서는 천하가 태평하다고만 여겼을 테지요.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셨던 임금께서 이제 와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백성들은 오늘이야 복수의 기회를 만난 것이니 화살이 임금의 옥체를 겨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과인이 어찌한단 말이오. 목공이 묻자 맹자가 말했습니다. 오진 정치를 베풀고 백성을 보살피면 그들도 자연히 우사람을 공경할 것이며 전쟁에서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목공은 그 후 오진 정치를 펼쳐 주나라를 점차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맹자 양효왕 하의 수록

되었습니다. 출이반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와 같은 대답을 받게 됨을 비유한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자기가 한 말 또는 한 일을 스스로 부인하는 변덕스러운 행위를 비유한 말로 사용합니다. 즉 변덕을 부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공감 플러스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우리의 마음은 부러진 다리인가? 감동을 주는 명언 한마디 시 한 줄 안에는 메타포가였습니다. 그 때문에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한 문장의 글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입니다. 메타포는 직유법과 대조되어 은유 또는 암유라고 합니다. 직유가 A는 B와 같다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비교하는 것이라면 메타포는 원관념인 A는 보조관념인 B다라는 형식으로 원관념은 숨기고 대상의 속성을 보조관념으로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관념이 추상적이고 어려울 때 알기 쉬운 보조관념을 활용해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좀 더 쉽게 내 생각을 상대방의 마음에 전할 수 있는데 익숙한 메타포 활용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네, 여기서 인생이 원관념이고 여행이 보조관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인생의 륜구악이 내 머릿속에 그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막연하게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해봐라는 질문을 받으면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막상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단어가 추상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행이다 같이 메타포를 활용하면 인생의 한 단면이 쏙 리헤디어서 들어옵니다. 이 메타포에서 저는 시작과 끝이 있고 많은 우연과 필연의 만남이 존재하는 여행과 우리의 인생의 공통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에 인생의 느낌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인생이란 단어에 비해서 훨씬 시각적이며 손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은 마음 치유를 위한 심리 치료에도 많이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활용하는 부러진 다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는 마음도 다리처럼 부러져 아플 수 있다는 것, 내가 못났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음도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었습니다. 우울증은 부러진 다리다로 우울증에 대한 기존 관념, 즉 우울증은 인생의 패배사라는 증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러진 다리는 고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을 때 메타포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여겨지는 것은 논리적 설명과 강한 권유가 뒤섞인 직설적 커뮤니케이션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다릴 여유가 없다 보니 강한 직설 화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자녀에게 공부는 옷장이라고 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왜 공부는 옷장일까? 네, 그 메타포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국산 애니메이션 대어 해당 주제곡입니다. 주심이 부른 대어는 중국 제작 애니메이션 대어 해당의 핵심 주제곡으로 동양적 시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편곡은 피아노와 고쟁을 어우렀으며 선율은 구슬프고 길게 이루어져 마치 푸른 파도에 바다가 천천히 출렁이듯 합니다. 주심의 령종하고 맑은 목소리는 몽환적이고 부드러워 작품 속 숙명, 수호와 리벨의 성사를 서서히 펼쳐냅니다. 가사는 파도, 큰 물고기, 은하수를 상징으로 삼아 춘과 곤이 생사륜회를 넘나드는 인연을 그려냅니다. 메인 파트는 낮은 소리로 잔잔히 불러 은한 비해가 서려있고 구렴구는 선율이 펼쳐지면서 고조되어 사랑을 위해 양보하는 부드러움을 노래합니다. 곡 전체는 급정적인 폭발 대신 내면적이고 절제된 중국식 미학으로 만남과 리베를 불어냅니다. 큰 물고기가 하늘과 바다를 유영하는 명상과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강한 분위기가 청중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곡은 국산 드라마 인쇄간의 주제곡입니다. 네, 인쇄간은 뇌가가 불렀으며 동명 영상 작품으로 바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곡은 부드럽고 무게감이 있으며 세상 삶의 생생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현악기를 바탕으로 편곡되었고 선율은 차분하고 웅장하며 화려한 기교를 내려놓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평범한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노래합니다. 가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흔적, 희로애락, 만남과 이별을 묘사하며 여러 세대에 걸친 세월의 흥망성쇠를 담아냈습니다. 뇌가의 가창은 안정적이고 정이 깊어 세월이 쌓인 세월의 흔적과 삶을 향한 따뜻한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메인 파트너는 이야기하듯 잔잔하게 흘러가 백성들의 일상을 들려주고 후렴구는 정서가 서서히 고조되며 평범한 삶 속의 치킨과 따뜻함을 드러냅니다. 곡은 영화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극적인 전설에 집중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기쁨, 가족 간의 인연이 모두 선줄에 녹아들어 청중의 평범함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 보디가드의 고전 주제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로금 버전은 따라오기 어려운 명작으로 꼽힙니다. 도입부의 가벼운 피아노 전율과 함께 부드럽고 절제된 창법으로 연인의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노래합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보이스는 단계별로 호소되고 웅장한 고음이 터져나오며 강렬한 힘을 선사합니다. 이 곡은 깊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율은 기복이 크고 강약 대비가 뚜렷하여 아쉬움, 그리움과 양보의 마음을 뒤섞어 표현합니다. 음악은 영화 줄거리와 완벽하게 어울리는데 보디가드와 여주인공은 신분의 격차가 있어 사랑하지만 이별을 맞이하고 곡은 이 억눌린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투과성 강한 목소리는 곡의 강한 정서적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영화와 분리되어도 여전히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단순한 명가의 틀을 넘어 깊은 사랑과 품 있는 리베를 극한으로 표현해 지금까지 서양 영화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도의 주제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분노의 질주 7의 주제곡입니다. See You Again 이 곡은 배우 폴 위커를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곡으로 부드럽고 감동적입니다. 간결한 피아노로 시작하여 차분하고 고요하며 랩과 서정적인 가창이 절묘하게 오르죠. 시리즈 특유의 격정적이고 흥분되는 분위기를 벗어나 그리움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메인 파트의 랩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차분하고 내면적인 오소를 띕니다. 구렴구의 아름다운 선율은 다시 만남을 반복적으로 읊으며 세상을 떠난 친구를 향한 깊은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곡은 자동차 경주라는 이야기의 껍데기를 벗어나 우정, 이별과 감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브라이언이 차를 타고 멀리 떠나갈 때 선율이 흘러나오며 영화 전체에서 가상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가사는 슬픔에 잠기지 않고 함께했던 시간에게 한 감사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소박하고 진실한 정서는 오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화의 부드러운 마무리이자 떠난 이를 위한 추모곡으로 소중한 우정을 영원히 선율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요즘 전국 각지 학교들이 속속 개학을 맞으면서 교정마다 다시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울려 퍼지는 책 읽는 소리, 운동장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에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설렘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배움으로 9월의 첫 페이지를 여는 오늘, 모든 학생들이 조마다이의 꿈을 마음껏 키워가고 하루하루 알찬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 학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화공감에서는 먼저 24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목판시화의 고장 조선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수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속의 시간여행 코너에서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 보고에서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전일 주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시대 부패 척결 투쟁의 성공적인 경험을 깊이 있게 총화한 것이고 표본 동치를 견지하여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칙을 깊이 있게 제시한 것으로서 당의 자기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부패 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권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민심과 관계되는 최대의 정치 투쟁인 부패 척결 투쟁을 절대 물러설 수도 없고 또한 절대 물러서서도 안 되는 중대한 정치 투쟁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할 때 관한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것은 당의 자기 혁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틀어져 중대한 정치적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 투쟁의 기본 방침이며 신시대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중요한 방략이라고 강조했으며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촉진하는 것으로 반드시 통일적으로 연동시켜 전반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성욕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억제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며 진습을 장교하는 원칙과 뇌물수수 행위와 뇌물공유 행위를 함께 조사하는 원칙을 견제해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습 효과를 충분히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당과 국가 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울타리를 튼튼히 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은 군

근본적인 요구이므로 리상 신념 교양을 강화하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고 청렴 문화를 함양하면서 침식을 막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강대한 항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관념과 표본 동치의 리념으로 기강과 기풍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며 징계를 통한 진석, 제도적 제약, 자각성 향상의 긴밀한 결부, 조를 연동으로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치세와 란세, 흥망성쇠와 반복되는 욕사 주 기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종이한 논술은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도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하는 기본 원칙, 전략적 종점, 방법과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의료사적 유물론의 인식론과 방법론이 일관됐으므로 부패 척결 투쟁이 심층적으로 추진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 사이에 변증법적 관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파악하며 연결시켜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삼자는 서로 구별되고 각자 치중점이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처벌과 진섭에 치중점을 두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전류가 흐르는 과업선 앞에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제약과 감독에 치중점을 두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엄격한 감독관리 속에서 부패할 기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교육과 인도에 치중점을 두어 사상적 근원에서 부패할 생각을 없애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상호 융합되고 상호 촉진하는 이 삼자는 서로 의존하고 밀접히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입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서 부패 대가를 명확히 알려주어 부패할 의도가 있는 자들이 부패 대가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도록 함으로써 부패할 방법도 생각도 없게 하는 데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한다는 것은 관건적인 조치로서 부패할 기회를 없애어 감히 부패하려는 자들이 부패할 틈조차 없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데서 유력한 성과를 공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요구로서 부패 동기를 없애며 당원 간부들이 마음속 깊이 악을 징벌하고 선을 고양하도록 함으로써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것에 승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진섭의 강대한 효과성, 부패할 방법도 없게 하는 강제적인 제약적 제약,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사상교양의 오실을 일취하여 삼자 간의 연관성, 협동성을 강화해야만이 종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히 부패할 엄두도 못 내고 부패할 방법도 없으며 부패할 생각도 없게 하는 것을 일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동시에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중국 특색의 부패 척결의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어나가고 당의 용단은 부패 척결 투쟁의 책임 체계를 보완하며 당의 용도를 규를 집행 및 법 집행, 부패 척결 및 악행 직별 등 재반 방면 그리고 감도, 규를 집행, 법 집행에서 이송, 재판, 집행, 개조 등 전 과정과 각 단계에 관철시킴으로써 부패 척결 투쟁에서 당이 시종 주동권을 단단히 틀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무용관에 대한 경각성과 무관용의 강도를 유지하고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가 얽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재반 분야의 부패 척결 투쟁을 통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발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점차 적어져 없어지도록 하고 일부 새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확산되기 어렵도록 해야 합니다. 부패 탈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와 기재를 완비하며 정책 지정, 결책 절차, 심사 비준 감독 관리, 법 집행과 사법 등 관건적인 권력을 틀어주고 직책 권한을 엄격히 하고 사업 절차를 규범화하며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서 당성 교육과 경성 교육을 목적식 인계 전개하고
청렴 문화로 사람들의 심신을 자양하며 교칙 및 규례를 존수하는 것이 당원과 간부들의 사상적 및 정치적 자각성으로 다져지게 해야 합니다. 전 주기적 관리 리넘과 방식을 부패 척결 투쟁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원천으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방위적 전 과정 모든 요소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재반 조치가 정치 지향면에서 서로 맞물리려고 실시 과정에 서로 촉진되며 사업 성과면에서 서로 보완되도록 추진해 가차없는 징벌, 권력 사용의 규범화, 교양 인도의 긴밀화 결부, 조율 연동으로 부단히 더욱 많은 제도적 성과와 보다 큰 단속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요람곡.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중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목판시화의 고장 조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고지는 중국 고대의 애국 장군 악비가 촛불을 올린 유구한 고수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소박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200여 년 때의 전국 시기 조선 부근의 선인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주해가 싸움에서 군공을 수차 세웠고 그로 인해 현지 사람들은 주해를 주손으로 불렀으며 동네 이름도 주손으로 거쳐 불렀습니다. 그 뒤 천여 년 전에 당송 시기에 이르러 조선은 수륙 교통의 요충지와 자파의 집산지로 부상했으며 명청 시기에는 경덕진과 불산진, 한구진과 함께 전국 4대 명동으로 부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업도시와 유명한 전쟁터였던 조선에는 용과 련관되는 명소도 적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촛불을 올린 악비를 기리기 위해 1478년에 세운 악비묘는 웅장한 규모로 탕음 무창 항주의 악비묘와 함께 전국 4대 악비묘로 인정됩니다. 악비묘는 산문과 조벼, 뜰에 무릎을 꿇은 다섯 간신의 동상, 정전의 악비 동상, 악비 수야의 네 장군 동상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후원에는 악비 부부의 조각상이 있고 별채에는 악비의 아들과 며느리의 조각상 그리고 다양한 피석들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에는 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조란에 대하면은 하늘에 있는 신선이라면 거의 모두가 조선에서 자신의 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토개의 절을 가진 조선은 신선이 모인 동네라는 의미로 쥐선진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이 명나라 때 신축하고 1737년 청나라 때 보수를 거친 이슬람 사원 정진사입니다. 산문과 남북별채, 대패전, 비류로 구성된 정진사는 짙은 민족적 특색을 자랑합니다. 산문의 양쪽에는 팔자 모양의 담장이 있고 푸른 유리 기와에 날아갈 듯한 지붕을 떠인 건물은 룡동의 극치를 이룹니다. 산문의 앞쪽과 뒤쪽에는 정교한 조각이 가득 찬 기둥들이 즐비합니다. 조각 속의 꽃과 새, 곤충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손으로 그 기둥을 만집니다.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된 대배전은 웅장하고 숙연한 감을 자아냅니다. 황제가 하사한 액자가 걸려있는 높은 대패전을 거닐면 구려움의 회나무와 목각의 코란경, 선지서, 고대의 비서, 봉황정 등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조선의 세관은 무늬가 시원스럽고 사이사이에 가는 무늬가 아담하며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과장된 형상과 좌우가 대칭되는 포만된 구도, 화려한 색채, 장엄한 신을 특징으로 합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때의 기원해 명나라 때 최고를 이룬 조선의 목판시화는 오늘날까지 내외의 이름을 떨치고 또 전하는 데 하면은 조선에는 최고로 목판시화를 만드는 작업실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화 장소는 관제묘입니다. 문 앞에 웅장한 돌사자를 지나 관제묘에 들어서면 마치 예술의 전당에 들어선 듯합니다. 문에 붙이는 그림, 문하에서부터 시작해 부엌 그림, 거실 그림, 안방 그림, 조벽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대부분 역사 이야기와 소설, 시나 민간 이야기 등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꽉 찬 포만감이 드는 구도와 시원스러운 무늬, 심플하고 우아한 수법, 화려한 색채로 보여줍니다. 2004년 중국 목판시화 박물관이 조선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 박물관에는 명나라 때 시화 2점, 청나라 때 시화 23점,
민궁 시기의 시화 28점, 그 뒤의 시화 1055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이 같은 제목으로 소요마 아저씨 료자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41살인 료자는 남령 시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길을 지난 12년 동안 몇 번이나 오갔는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가파른 비탈이 있는지 어느 구비가 가장 급한지는 모두 훤히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미용사가 찾아왔습니다. 차가 막 멈추서자 10여 명 아이들이 산비탈에서 우르르 내려옵니다. 수염 아저씨! 아이들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료자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의 차와 얼굴이 난 수염은 모두 알아봅니다. 수염 아저씨에게는 가위가 있습니다. 그 가위로 아이들의 머리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라줍니다. 깊은 산속 말들은 여러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어 리발하려면 아이들은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향진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남은 노인들은 아이들의 먹고 입는 것을 챙겨줄 수 있지만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까지 신경 쓰기는 어렵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는 아이들은 머리카락이 귀를 넘어 길게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료자는 그래서 저는 머리 깎기 전에 항상 먼저 칭찬해 줍니다. 와, 너는 틀림없이 마을에서 제일 멋진 아이구나. 지금은 머리가 조금 길지만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자기 머리를 예쁘게 잘라주면 아이는 한동안 정말 행복해하지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자른 머리카락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17살에 처음 가위를 잡았던 료자는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가 알고 있던 것은 하루 종일 머리를 자르면 몇십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곧 그날 먹고 마실 수 있는 돈이 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2004년 남령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20살이 넘은 젊은이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2010년 료자는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소장으로 향했습니다. 료향 비용은 길을 가면서 길거리에서 머리를 잘라보러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료향길에서 가위를 꺼낸 것은 딱 한 번뿐이었고 그때 그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료자가 자전거로 료행을 목적지까지 아직 수십 킬로미터를 남겨둔 날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길가에 있던 한 장족 청년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료자는 미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헤어 스타일로 잘라줄 수 있습니까? 머리를 다 자른 뒤 그 청년의 표정을 료자는 지금까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진 곳에서 한 젊은이의 소원을 이루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료자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가위를 가지고 가겠다고. 료자와 미용실 동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무료로 리발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단골 손님이 료자에게 복지원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 농촌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산속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지요. 2014년 료자는 처음으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위와 간단한 생활용품만 가지고 갔습니다. 후에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컴퓨터도 가져갔습니다.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져가는 물건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조금 사고 하다 보면은 한 번 다녀오는데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몇천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처음에는 이틀이나 사흘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흘에서 닷새가 되었고 이후에는 한 번 산속에 들어가면 열흘 가까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길이 제대로 나있지 않아서 산 아래에서 물건을 광주리에 담아 몇 시간씩 동해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무겁게 메고 간 것은 130근이 넘었습니다. 쌀 두 포대가 있었는데 한 포대가 50근이었죠. 광주리 안에는 책과 옷, 신발도 들어있었습니다. 100m를 가다가 한 번씩 쉬면서 거의 3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료자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도 저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으면 정말 즐겁습니다. 2019년 산속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면서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료자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횟수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가 산속에 들어갈 때마다 미용실의 장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딸은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아내도 가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장사가 걱정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작은 가정이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속의 아이들도 료자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이기도 합니다. 오주 시골에서 태어난 료자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을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곳에 가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고 과자를 조금 사주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료자는 산속 아이들에게 새 옷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는 것 외에도 료자가 하는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모습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산속에 들어갈 때 현상한 사진을 다시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아이 자신도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료자는 감탄하듯 말합니다. 제가 지켜보며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20살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기가 쑥스러운지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모두 저를 수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는 그 중 하나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지요. 12년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료자는 짧은 동영상 계정에 올렸습니다.
초미는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을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산속 아이들이 머리를 자른 뒤 새 옷을 갈아입고 펫센소를 하는 영상 하나가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매번 떠나기 전 아이들은 료자에게 묻습니다. 소염 아저씨, 다음에는 언제 오세요? 료자는 늘 대답합니다. 금방 올게.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다시 올게. 하지만 때로는 한 번 헤어진 뒤 다시 만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다시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단체 사진 한 장 찍자. 모든 아이들 이리 와. 료자가 아이들에 함께 외쳤습니다. 카메라 속 배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장 예쁜 미소를 보여줘. 이빨 8개가 보이도록 웃어야 합니다. 셋, 둘, 하나, 예. 새롭게 단정해진 머리 모양과 마음껏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멈춰섰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위 한자로 12년의 산길 같은 제목으로 소염 아저씨 료자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 고려노 김향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북 변경의 광활한 땅, 동서 문명이 수천 년 동안 오가던 비단의 길의 중심지에 자리한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은 오룸치시에 위치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으로서 신강의 자연 환경과 역사 그리고 여러 민족의 문화 유산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 공간입니다. 신강은 예로부터 중원과 소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던 비단의 길의 핵심 요충지였습니다. 박물관의 상설 정지는 선사시대로부터 한나라와 당나라 시기의 번영 그리고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신강이 걸어온 역사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상인들이 남긴 생물 유물과 각국에서 전해진 화폐와 장신구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전시는 사막 미이라 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유물은 약 3,800년 전 인물로 알려진 로란 미인 미이라입니다. 다른 분지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머리카락과 피부, 의복의 질감까지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 미이라는 신강이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과 문화가 교체하던 지역이었음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이라들은 비단의 길이 단순히 상품이 오가던 길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 사상이 함께 이동하던 길이었다는 것을 사실이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강 위글 자치구는 다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박물관은 위글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전통 의상과 악기, 생활 도구들을 전시하며 신강의 풍부한 민족 문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화려한 문양의 의복과 손수 제작된 악기들, 유목 생활의 지혜가 담긴 생활용품들은 과거의 유물이면서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지역 인민들의 생활과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단의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과 사막과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인민들의 숨결은 오늘도 이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강 위글 자치구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조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중국화를 사랑해요.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모아민과 그의 대표곡 두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아민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도 과장된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삶을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노래는 젊은 날의 사랑보다 시간이 쌓인 이후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대표곡 그리움은 모아민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대중 가요사에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품위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곡이 탄생하던 당시 작곡가는 울부짖는 그리움이 아니라 가슴 속에 오래 머무는 감정을 원했다고 효과합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일부러 단순하게 여백을 많이 남긴 채 만들어졌습니다. 모아민은 이 노래를 처음 받았을 때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감정을 눌러 담았고 고음에서도 힘을 빼고 숨결에 가까운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움 이 노래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노래가 됐습니다. 련인을 떠올리는 사람도 부모를, 고향을 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도 모두 이 노래 안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래 모아민 가수가 부른 노래 그리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모아민의 대표곡 울타리입니다. 노래 울타리는 드라마 울타리 노인과 개의 주제곡으로 모아민을 전국에 알려 유명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결정적인 작품입니다. 이 노래의 녹음 당시 제작진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인상을 나는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모아민은 대본을 먼저 읽고 등장인물의 삶을 충분히 이해한 뒤 녹음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의 최종 녹음은 단 한 번의 녹음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모아민은 노래가 끝난 뒤 이건 다시 부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한 번의 감정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는 연기와 노래의 경계가 없습니다. 한 여인의 체념과 희망 그리고 삶을 견디는 힘이 그대로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증명한 목소리 소유자 모아민은 류행을 쫓지 않았기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시대를 떠나 사람의 마음에 머무는 힘을 가졌습니다. 아래 노래 울타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버들럭 와이제 들군 거해가 알단 털단에 돈다 앙지지 살든 아흐밀리옹 애두가 한가시 벌더니 무릇히 수배 부인이네 앙기를 보라가 뭐라 뭐라 도이 우스겨

지난해 토란에 돈다 당제제 가르칠지 보이니 주름대 얼란 세다 투세말 장주는 나를 두었다 하미가베 히스무 트웨다 알테노스르 타이스강갓 으르 돌회 테드난 야트기 접질게 갈이 아치라 할인 탱게리 으체그 하칸볼 아타튼 요퀴드 다르르기다트 우알룽붕아 휘또 나르텐 디에렌티지 벤그지 삼시제 위민 야치시 으체그 하난 아버리다 나라 바두지 힘발 리롱민니 부이야 아르벤 토르벤 나슬게 제때루구에 임베나 보인 테스게들 힐어틀리에 보알아르틴 후흑티스 귀초에리 보인 누구에 그아테헤로이 보도하델 테헬리에 복딘 타이스 돌주지아바 Kepel boyin bien al gelle han charit

오늘 철원인들 얼른 오셨다. 잠깐 얼른 채찍이 바로도 들겠지. 처음엔 뭔가 부르듯은 얼른 힘쇼히 타이후 예롱나 다들 안 버튼 다 까들었네.

알구라로의 알헤지가 아윤해 저긴 닥터 오이엘의 지가디 아부학간 은행라 모더디림을 알레 허이엘의 누드네서 메롱을 티다 알렐 단 톨렐 단 내까지 임마 인투 내때 탈인 돈다 헤르헤 설계 저화랑 내 질투를 부술다 타르간 톨랑 벌먼 진위 졸바살 어르긴 도타지 가라지만 진엠 의대오지 호뜩 자든 내 돈다 미니 허이를 으흐 황호